0: 나나 다든전에 니고요 아래 다든전에 미니버 되게 타녀도랑 선이 두면 봐도 땡겨요 아래 사진에 있는 산에 타녀도랑 선이 모두 숨고요 아래 너나 가난서도 가는 나와 내가 그 텐딩의 여버 짓는 게 아래 때 이내 텐딩의 좀 매듭이 다 그 타셔 텐딩의 주요나 자유도 산에 니고 하신 버리디 딱고 니야면도 나선 대마 심벌 제 친절을 아니 그 니야면도 차대기요 아래 Lubu Lingding, Gombalia, Nansom Tim Massimba Pachi, Jaya, Chi, Nansom Tim Massimba, Jasam Chigi, or that Tandam Chigi Gala, Pajidu Yasamari, Chenida, Penangarans, Miss Lovni, Miss Lovni, Nansom Chigi, Mi Pomu Chigi, Mi Yet, Yet, and Mesh and Tanya Mangu, and Shatu Yari. In that Miss had a classic words about those Chavina. Me, since she knew you were a little lendengi, corangi, any gig number shivati, any consult since she is in a little lendengi soon. So today, you may do some little lendengi, Maranzolia, Kang, Pigananga, the tending, who you ever see not there, Tessamshi, Tanya to Yedder Sungiari. So today, you may do some any Suso Shidananga, Chukandan, Jejig, Samadi. Tanya to Ransa said, Missing a dig, see in the Sane, Ransa now to the low invalid, Ransa now to the true invalid, true Shiva Sumia. Lovel Lendengi, Ransa said, Shiva in the Sane, Tanya Ransendi, said Shiva in the Sane, any Ransa now to the Motu Shiva Sumia. Didn't they in the Chesian Susu Jujig, Sama Tunando, Ta Yungiama, Dini Baralia? But then diggy, Tane, any cabbage turn would do. Didn't they invade in the Sane? 다 조조도 다가르샤 타녀도 랑젠 셰지 시겐시 다 미싱이지 니차 사다 타녀도 랑젠 셰지 미싱이 되기 아니 산제 장기 마치 가소래 자실로 건 저마 견인도 산에 조 태회관에 마 송셔버시 자실로 랑게 태화 조 송부야래 다지 땡지 시브람에 송아 가다 태화 장자 송되겠지 순진부들랑 송되겠지 산제 장기 고바 다가라는 시신에 마 송되겠지 So that Lendengi, the Dabashiro Jamakadula, that's it, Tinsi Ma Chan, soon there was Mugujan de Dua. So Tinigi, Tane, and Tanya, Chigliata, Choice in the Pig, Tinsi, Tinsi dear, any Casual Pig, Ransan all the dirty, Mature, Sheve, Susan Samet Drube, any Tinsi to this soon. Tell her, Rangutam, Rang a Tinsi Satch. That Susan Rang to Drube, any. 가시고르다 텐시티를 송대하지 믿으자네 근데 시행한테라 나 낭세기 아니 런규기 텐시 시행이 우머 런규버서야지 아니 타녀도에 라서 시행이 미시버세 아니 저 담이 주인도자네 순진권에 저마 주인한테라 텐주어서야지 시세 전에 다 시세기 마 랭랭기 다 상제장이 바라리아 파소 바라시는 상제장의 랭랭기 꽤 그게 파마나셔버 디 마도 심주셔네 마 14호셔네 마 쓰여나 아니 러블랜데 그 타이도 나도 제일 시기 없이 아니 산제장의 산제장의 타이도 나도 제일 미시겠지 진짜 반대는 나와라한다 타이도 나도 제일 미시버디 루루 공부 터도되다 디레 센에는 산두셔는 거예요 제가 다 러블랜데 게 아마 기루 아니 러블 가데 가래 러블 산제 시르베 센다 두네 마체니 아니야 이신이부 right? 이신이부 전에, 이는 어떤 마전이야? 랭댕기 전랑기 우마와 타녀도 라서 셰지 신행기 대전으로 그렇지. 이는 타녀도 라서 셰지 미신행기 다 대전. 이는 산재장, 이는 나와차와, 이는 시화라 다 주제와 뒤로 직전에. 다 우마 태란이 세도 송이래.
1: So among the Madhyamaka masters, the founding. Master of Madhyamaka school is of course Nagarjuna and Nagarjuna had many disciples, prominent disciples, students such as Aryadeva, Puttapalita, Ashvaghosh, Bhavaviveka, Chandrakirti, Mathankiva and Nagabodhi, Shakyamitra and so on. And amongst these, those who wrote, those whose reading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ich became highly influential were such as Puttapalita, Bhavaviveka and Chandrakirti. Puttapalita wrote a highly authoritative commentary on the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다시 대략 남부츠 람람 쉐베 게지 군주 타웨토 푀기 난초 신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refers to great completion here, refers to, you know, in the aftermath of having completely generated oneself as a deity, there are other practices such as visualizing deities on specific points of the body, such as the body mandala and meditation. And these constitute what is referred to here as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1: No, yeah, that is all about logging that, it's in short. Nenzo nabu tabji ju ji tewa la shubwa nungji tawa na nabu sumde jebe su do soba su do soba chibu su lo tela jebe su ni tingzi nabu sum rimji je de jingur rimji ge jing gombe zhubo soba su ni ten tambar jenga mebe lada lhamo da nabu midogbe ten umo chuji yingle mayo jang ta gandir nenzo lami ki ta kaso re shung xe yun du zane Chi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들 외세 믿고 봐. 어, 다 대, 에, 직체. 다 대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 예미스네, 다, 세동 송주스네, 다, 어, 아니, 가시오리 그게, 에, 빼나, 다, 대동 예미스네, 다, 다 대강, 소 대강 삼던 게 아래. 자, 이제 인데, 지, 그러나 우마 취지인데 마요 마요라 사로 취지인데 장 마요라 사로 다 취지인 사들 니인지 고고도 와 직동에 미디 강상 당월에 그러나 그 규기 폐지다 직동 예미 다 저디 간에 착제 첨부 다 데려 가 보셔야 돼요 다 그러나 사제는 소나 아니 사와 심지 체니 동바 심지 런신 세동 순주 순주 저제 체네 가서 그 세동 지민가 세동 세동 순주 거리야 딱 거버셔야 아니 근데 저버 심비다 탐에 베셔봐 생활하고 눈매직과 전에 그리고 상대 순대야디 유진다는 거 보시 거래 다디 뭐가다 런신 순주 당 강미 투지체는 송대야, 다 투지 강미에서 송대야. 어다 되게 다 간다 사기거니, 다 간다 상매니 순기, 다 그게 따와 쏘송해야지. 어디를 다 직동님이 가는 거보시야, 다 그래구도가. 그래서 다 안다디 디신이 땡인지 시대야, 다 소 대강 상단조래. 디신이 우매 따와 내바 상마임마, 우매 따와 내식으로 채발화지. 드네르비 다 직동님이기. 디니 이니 신라가 나발 샤데 버지기 에니 군나게 띵인지 세만로 돼야지 그래도와 사디데 임베 인두 다 안데데 넘버 미톡베 테 우마 취지 인데 땅 마요라스 군소도 파베 수지 꾸야 세월 검신 냠라 만데버 권베 두보세 다 저버신 비스는 지는 지는 데베 최참제 이게를 메버 꾸순 투지 띵고 정신 예네 yinpura tawane kwamba te siya tante nawa lhudu siya di ta kanta si ta ma ta kwante ke shwe di tamse lo ante shema ta wana shingi yu ki chuni yungwane samu tamba yinna ya penta parudu shimbe tekwe shung leya sisi nyamni siya sungu duwa penta ngonto jayana sisi nyamni siya shungu ya re ta kanta si lhudu kwe ni shung mangu na leya ane sipa rung shimbe bani nyanghe de shishe bani sunya dhubu kwante yinme longu sungu duwa 스님이 순으로 와. 단디 유춘이로 고보시. 유춘이는 삼담배이는 니거는 시동배이면 집어치. 단디 난조 난고 탑지 거블이야다. 이시 육매시바 자도는 시기바 이르자네. 다 나시시비 최저 탐자로 빼나 사운드비 최가로 제베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시네 송대하게. 다가다 가슈르 그게 지 친한 게 풍급 지지 쉬는 탐자로 아니 레롱고 왕게 온대야 땅 아주 마답에

0: A passage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gaining direct experience of this truth, and then we read gaining conviction through the path refer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the four understandings, which is the path of a yogi. And we read, however, thi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which a cause depends upon a temporal process for its effect to arise. Rather, one comprehends it directly by oneself with faith.
1: 다데 장골로도 타야 그래도 손도와 무슨도 도수 들으니 전제외세 타직도 미구소스 다 배제디 안다 람제 안다 로드르왕부 숨나로 되는 자리 전제이시 배이시 배이시리야 아니 가수를 그게 답 안다 세동 송주다 세동 송주 터두디 전제외세 전제이시지 아 대응하라 배이시체 다 사운드를 쳐가려잖아 르브시브 전제외세 대네 배지다 르브 스페셜스무스 샤두먼드다 전에 안다 죽을 직사는다 세면 터두 배외세기시 송대하다 전지이시 배이시 다 배이시 되려야 양차라 니첸 배지 능숭 제일 샤야게 배이시 즉 능숭 다져다 능숭 참모 능숭 참모가 아니 세상으로다 러신제주 군도 참원간이 샤야게 배이시지 러신제주 똑바 라바간이 샤야게 배이시지 폐지용구에서래 너다 되라 다 가라 안다디 세동 숨주 세야게 세로디 응어송인도 자네 차라 멍구질래 용구도와 림베 냠용제냐 용야지 그래서 아다 디스 페이지 공부하지 그랬어. 무슨도 더 그 들으니 견제외세 타직도 믿을 수 없어. 다디 람로로 림지 장이르잖아. 따고 깨야게 외세 이리 숨기 위해서래. 그래서 다디 무슨 봐서 대하디 나란즈 지다 가서 우리 그게 롱로 댄셔로 찍어 먹인 봐. 거라 냠뇽쟁 그 라면 막 못쟁이. 아니 대대 봐다 삼다요나 아니 그 지금 가서 그렇게 양수 능주에도 같이 듣는 것만 다디 수고대 대단하 두지보다 두지보다 인류 수능이 순주국 고방 무슨 때 말해 순주국 고방 때에 진질러 봐도 무슨 배 수능이 고방한테 루즈 땜바 인배 히로가 개불로서 그 퍼주다 머주지 남타다게 칭양 소림배 순주기 고한 디 제배 람두 람 통부식도 송어잖아 미리고 신도 전부 대 어디 순자 난데 간다 가서 규식 바탕 세야되기 순주듯이 대니 순주듯이 봐 인주 수시대야되기 순주기 성수 러지버듯이 대네 진질라 봐서야되기 아니 대 똑바름지다 마다바 점어 장니 지 다야 유대면 터질지에, 와 된전대비 다 냠용, 말한즈 지 롱을 땜바서 뭐인바, 다 외세 터림네, 외세 러림네, 쟤네, 무엇으니 냠수용 다야 그랬었지.
0: So in Kongtul's commentary in this particular section, he explains that when referring to the direct understanding in this context, this should not be confined to understanding the ultimate wisdom of clear light alone. There can be many different levels of direct experience. And this is very similar to the ideas found in, for example, Lamde cycle of teachings, where there is a reference to ultimate wisdom and the metaphorical wisdom. And also with relation to the metaphorical wisdom, in the Lambda cycle of teaching, there is also a recognition